0: අර්ථ සාටකේ දාලා කාටුන්ද හැබැයි මේ මේ මේ ජාතික ආරක්ෂාව වෙනුවෙන් තමයි ඒකතු වීම සිද්ධු හැබැයි මේක ක්‍රමානුකූලව ක්‍රමානුකූලව ගිහිල්ලා මොවුන් දෙදෙනා අතර නිර්මාණය වෙන විරසකයක් මේ විරසකයේ තීරණාත්මක තැන තමයි ජනාධිපති ගෝඨාභය රාජපක්ෂ මීගමුව කලපු ආශ්‍රිත ප්‍රදේශයේ යුඩීයකට පවරන්න ගැසට් එකක් අන්නේ ගැසට් එකත් එක්ක තමයි අර පළදුවෙමින් තිබුණු ඒ දෙන්න අතර තිබිච්ච හොඳ හිත පළදුවෙමින් තිබිච්ච එකවරම ප්‍රශ්නයක් බවට පත් වෙලා ආදිනතුමා පරිසරය සම්බන්ධ ප්‍රශ්නයක් පාවිච්චි කරමින් එළියට බහින අන්න ඒකෙන් පස්සේ තමයි ඔය මහ මොලකරු සලේ මෙන්න මේ වගේ කට්ටිය මේ වේදිකාව මතට එන්නේ. ඒක නිසා මේ යන්නේ අනිවාර්යයෙන්ම බෙදුම්වාදීන්ගේ සැලැස්ම. ඒ බෙදුම්වාදීන්ගේ සැලැස්මේ ගොදුරක් බවට අපේ කාදිනතුමා පත් වෙලා තියෙනවා. මේක අර මම කියන රැඩිකල් කණ්ඩායම සහ විශේෂයෙන්ම මධ්‍යමිකයේ වෙච්ච සිරිල් ගාමිණී පියතුමා ඉතාමත්ම දැනුවත්ව තමයි මේ කටයුතු කරන්න කියන එක මගේ පැත්තෙන් තියෙන විශ්වාසය. ඒ වගේම තමයි මේ රටේ කියන ප්‍රශ්න ඒකොල්ලෝ පාවිච්චි කරගන්නවා මේ බෙදුම්වාදී උමනාව වෙන්නේ.
1: දැන් ඔය කතෝලික සභාව තුනකට බෙදිලයි කියලා කියනකොට මට තව බෙදිල්ලක් මතක් වෙනවා. අපේ ප්‍රියංජිත් රටේරාලම මීට කාලෙකට කලින් කිව්වා මේ පළවත්ත ඇතුළ ලොකු බෙදීමක් තියෙනවා කියලා. දැන් පළවත්ත බෙදීම තියෙනවායි කියලා අර එළුවගේ මොකද්ද ඔයගේ කඩම් පහත් වෙනකන් පිටිපස්සෙන් ගියා වගේ විපක්ෂයේ කට්ටිය කිව්වා ලාල්කාන්ත අමාත්‍යවරයාට අමාත්‍යර කාදිල්වින් පක්ෂමාලයේ කම්තුමාර පහර දීලා වගේ ලොකු ෆැන්ටසි කතත් සමාජ මාධ්‍ය සංසරණය වෙන්න ගත්ත මේ පළවත්ත අර්බුදයක් ගැන කියන. පළවත්ත අර්බුදයට මොකද වෙලා තියෙන්නේ බලන්නකෝ. පක්ෂයක් හැටියට ඔන්න දැන් ව්‍යවස්ථා සංශෝධන කරන්න ගියත් වෙන වෙන වැඩසටහන් කරත් අපි දකින්න තරුණ වැඩසටහන් කරනවා තරුණයෝ වෙනුවෙන්. ඒ වගේම ආණ්ඩුවේ ඉදිරියේ ගමන් කරනකොටත් අර ටික ලිච්ඡවී ක්‍රමයේ වගේ බොහොම සමගියෙන් පළවත්ත බොහොම මේ ශක්තිමත් ඉදිරියට යනවා. මොකද්ද දැන් පළවත්තට වෙලා
0: තියෙන්නේ? මේ බෙදීම කියන එක ගත්තොත් එම මාලිමාවේ තමයි මේ අපි පළවත්ත දක්වා පටු කරගෙන තියෙන්නේ. එතන මාලිමාවේ බෙදීම කියන එක තිබ්බේ ජනතා විමුක්ති පෙරමුණේ කණ්ඩායම සහ මාලිමාවේ කණ්ඩායම. එතන ජනතා විමුක්ති පෙරමුණේ කණ්ඩායම ගත්තොත් එම ඒකේ බලකඳවුරු දෙකක් තියෙනවා. එකක් තියෙනවා, එකක් තමයි ටිල්වින් සිල්වා ප්‍රමුඛ බලකඳවුරු. ඒක තමයි ශක්තිමත් සහ බහු. ඊළඟට ඉන්නවා අනුර කුමාර දිසානායකගේ කණ්ඩායම. ඒක සුමුත්තරය සහ ඉතින් ඔය අතරමැද කොයි පැත්තටවත් ඇති ලාල්කාන්තලා වගේ කණ්ඩායම්. ඊට පස්සේ මාලිමාව ගත්තොත් ඒ මාලිමාවේ හරිණි අමරසූරිය අගමැතිතුමිය ප්‍රමුඛ කණ්ඩායමක් ඉන්නවා. ඒ වගේම තමයි අනුර කුමාර දිසානායක මැතිතුමා පක්ෂපාතී කණ්ඩායමක් ඉන්නවා. මෙන්න මෙහෙම තමයි මේ මාලිමාව කියන එක බෙදිලා තිබුණේ. හැබැයි පහුගිය කාලය ඇස්සේ අපි දකිනවා මේ කණ්ඩායම් තුනම යට කරගෙන අලුත් කණ්ඩායමක් මතුවේ. ඒ තමයි අනුර කුමාර දිසානායක මැතිතුමාගේ කණ්ඩායම. ඒකේ ඉන්නවා මාලිමාවේ කණ්ඩායම, ඒකේ ඉන්නවා ජනතා විමුක්ති පෙරමුණේ කණ්ඩායම, ඒකේ ඉන්නවා අලුතෙන් ආපු ව්‍යාපාරිකයෝ කණ්ඩායම, ඒකේ ඉන්නවා බෝන්නගේ ආයතනයේ කණ්ඩායම, ඒ වගේම ඒකේ ඉන්නවා ඉන්දියානු, ඇමරිකානු සහ අනිත් විදේශ ආයතන සම්බන්ධ වෙලා ඉන්න, රාජ්‍යන් සම්බන්ධ වෙලා ඉන්න කණ්ඩායම. ඉතින් මෙන්න මේ වගේ කණ්ඩායමක්. ඒ වගේම මේ කැලණි විශ්වවිද්‍යාලයේ අනුර කුමාර දිසානායක මහත්තයත් එක්ක ඉන්න කැලණි බෙජාලලික ඉන්නවා. තමුත් එකම වර්ග ස්වභාවිකක් තියෙනවා. මෙන්න මේ කණ්ඩායම තමයි දැන් මේ ආණ්ඩුව පාලනය කරනවා කියන තැනටම ඇත්තලා තියෙන්නේ.
1: ඒ කියන්නේ
0: දැන් අනිත් කණ්ඩායම් යට.
1: ඒ කියන්නේ පල්ලිය තුනට කැඩිලා පළවත්ත හතරට කැඩිලා, ජවිපේ මාලිමාව හතරට කැඩිලා එහෙමද?
0: හතරට පහට කැඩිලා. හැබැයි මේකේ බලවත් කණ්ඩායම් බවට පත් වෙලා තියෙනවා. අනුර කුමාර දිසානායක මැතිතුමාගේ කණ්ඩායම් මම උදාහරණයක් කියන්න. ඔයාලට මතක ඇති හර්ෂණ සූර්යප්පරම මැතිතුමා ජාතික ලැයිස්තු මන්ත්‍රී ධුරයෙන් නිවත් වෙලා ගියා මේ මහා භාණ්ඩාගාරයේ ලේකම්වරයා විදිහට.
1: ඔව්.
0: ඒ වෙලාවේ ජනතා විමුක්ති පෙරමුණේ සහෝදරවරු සූත් මහගෙන හිටියා ජාතික ලැයිස්තුවෙන් පාර්ලිමේන්තුවට යන්න. හැබැයි සිද්ධ වුණේ අනුර කුමාර දිසානායක මැතිතුමා කෙලින්ම මාලිමාවේ ලේකම්වරයාට නමක් යවුවා. අනුර කරුණාතිලක මැතිතුමාගේ නම යවලා වාම වූ පාර්ලිමේන්තුවට ගෙන්දගත්තා. අද අනුර දිසානායක මැතිතුමාගේ කෝකටත් අයිනේ බවට පත් වෙලා තියෙන්නේ ඒ ආපු අනුර කරුණාතිලක මැතිතුමා. ඉතින් ඒවා ඉස්සරහා ජනතා විමුක්ති පෙරමුණට කෑ ගහන්න පුළුවන් හැකියාවක් නැහැ. දැන් කොහොමද ජනතා විමුක්ති පෙරමුණට කෑ ගහන්න හැකියාවක් නැහැ? මොකද හේතුව තමයි දැන් ජනතා විමුක්ති පෙරමුණේ බොහෝ සහෝදරවරු ජනතා විමුක්ති පෙරමුණේ අභ්‍යන්තරයට වග කියන්න ලෑස්ති නැහැ. ඒකට හේතුව තමයි ප්‍රශ්න කරන නුරුසාරායක මැතිතුමාගේ කෝකටත් අයිලේ බවට පත් වෙලා තියෙන්නේ ඒ ආපු අනුර කරුණාතිලක මැතිතුමා. ඉතින් ඒවා ඉස්සරහා ජනතා විමුක්ති පෙරමුණට කෑ ගහන්න පුළුවන් හැකියාවක් නැහැ. දැන් කොහොමද ජනතා විමුක්ති පෙරමුණට කෑ ගහන්න හැකියාවක් නැහැ. මොකද හේතුව තමයි දැන් ජනතා විමුක්ති පෙරමුණේ බොහෝ සහෝදරවරු ජනතා විමුක්ති පෙරමුණේ අභ්‍යන්තරයට වග කියන්න ලෑස්ති නැහැ. ඒකට හේතුව තමයි ප්‍රශ්න කරනවා ලාල්කාන්ත සහෝදරයා මීට මාස ගානකට උඩදී කිව්වා මට ගෙදරින් කියනවා ගෙදර ජීවත් වෙන්න විදිහක් නැහැ ඔයත් රස්සාවක් හොයාගන්න. එහෙම කියන තැනට තමන්ගේ බිරිඳ පත් වෙලා ඉන්නවා කිව්වා ලාල්කාන්ත කිව්වා දැන් දැවැන්ත මාලිගාවක් හදලා. ඉතින් මේක ජවිපියස්සේ ප්‍රශ්න කෙරෙමු. එතකොට ඒගොල්ලෝ කියන මේ ජවිපි කාර්යත් එක්කලා වැඩ කරන්න. ඒක නිසා ඒගොල්ලෝ දැන් අර එළිය හම්බුච්ච කණ්ඩායම් එක වැඩ කරන්න පටන් ගන්න තියෙනවා. ඒක නිසා ලාල්කාන්තට විතරක් නෙවෙයි
1: අධිකරණය හා සම්බන්ධ වුණු මේ පහුගිය දවස්වල ඇතුළු සංශෝධනය ගැන අපි කතා කරන්න ඕනේ. අනිවාර්යයෙන්ම මෙයාලට සංශෝධනය ගැන අපි කතා කරන්න ඕනේ. අනිවාර්යයෙන්ම මෙයාලට පාර්ලිමේන්තුවේ බහුතරය විශාල බහුතරයක් අපි මොනවා කතා කරත් ඉතින් අපිට කෙඳිරි ගන්න බෑ. ආණ්ඩුවට බහුතරය තියෙනවා නේ. ඒ අර්ථෙන් ගත්ත විශේෂ බහුතරයක් තියෙනවා. නමුත් වැඩේ තියෙන්නේ දැන් මෙයාල මේ අපි
2: keeping you up to date with the latest news and current affairs from around the world. Stand by for the next program broadcasting in Mandarin.
3: 欢迎收听 FM98.5 新南威尔士州多元文化广播电台 Radio2000 华语节目。
4: 关注一则澳洲国防安全快讯，有国防消息人士警示 RAF Base Williamtown 无人机闯入事件仅仅只是冰山一角。自今年1月以来，澳洲皇家空军多处设施至少记录下20起操控者身份不明的无人机侵扰事件，疑似无人机活动同样出现在昆士兰州 RAF Base Unbury、悉尼西部 RAF Base Richmond、阿德莱德北部 RAF Base Edinburgh 以及汤斯维尔 RAF Base Townsville。汤普森透露，多名国防人员直接联系他，对于多次无人机目击事件的处置方式感到失望。他表示，情况令人极度担忧，不少国防军人员向我求助，他们被告知只能拉上窗帘，这竟然就是当下的国家安全应对手段，我们需要政府给出解释，但至今一无所获。此前汤普森呼吁立刻开展紧急调查，尽快部署无人机探测与拦截装备。国防部则回应，未来十年将投入70亿澳元提升反无人机能力，依托 LAND 156项目持续完善相关技术，并且出台新规，允许在安全合理前提下对闯入国防区域的无人机进行干扰、摧毁或扣押。悉尼西区突发警情，周一下午4:15，警方接到 Burwood Belmore 接一处商场可疑人员报案，警员上前询问时，两名男子四散逃跑，其中一名43岁男子被发现手持两把刀具，警方徒步追捕，现场动用泰瑟枪将其制服。画面显示男子两次遭到电击，丢弃刀具后被捕，警方在其背包内再搜出两把刀、一把锤子以及大麻和冰毒。这名男子目前在医院接受治疗，出院后预计将被起诉。另一名26岁男子同样落网，二人都有警方记录，案件仍在调查。
5: Burwood 的这套房，我劝你别错过。步行5分钟到 Burwood 的华人街，吃喝买菜全在脚边，回到家且闹钟起静。两房两卫带车位，室内97平方，空间实在。最大亮点是通风，每个房间连卫生间都有窗，客厅阳台朝北，采光通透一整天。周租金1050澳元，这个地段这个条件很难得。想看房直接找李浩，好房不等人。 招聘东北烧烤师傅，烤串手艺过硬的师傅看过来，专治各路馋虫。工作只上晚餐时段，早上可以踏踏实实补个觉。工作地点在 Auburn， 有意向请致电0416922718找吴先生。手艺好，为人实在，薪资待遇咱们电话里面详谈。
6: 各位听众朋友们，大家好，欢迎收听西南威尔士州多元文化广播电台 FM98.5。由安德利食材冠名播出的长者无忧访谈节目，我是今天的主播朱莉亚。在城市烟火日常之外呢，有一群默默守护离别的从业者，他们敬畏生命，温柔送行，为每一个告别留住体面与温暖。殡葬行业是一份治愈悲伤、守护圆满的特殊职业。今天我们有幸邀请到悉尼向荣殡仪的两位资深从业者梁女士和王女士，带大家真实了解一下这个行业。欢迎二位。
7: 谢谢
6: 大家好。那么首先我想先请二位简单的向观众朋友们介绍一下自己。
7: 大家其实可以不用这么的拘谨的话，叫我 Lily 就可以了。那我自己本身的背景的话呢，我是台湾出生但是在澳洲长大的。那自己一直以来在这里的话，就是从业的是 healthcare management， 那大约也快20年之后我才
6: 很久，
7: 然后后来才转跑道去做这个殡葬行业。那当然也是机缘巧合之下，我们能够在这个行业里头，然后慢慢接触上了以后，发现其实这个行业带给我们的不只是我觉得在职业上的一个追求，一个 career path， 它更多的是能够带来给很多家人一个 final comfort。
8: 我呢就是从小就是在这个行业里面的。如果人家问我在这个行业多久的话，我可以说可能20多年吧，但是他们看我年纪可能觉得不信。然后我说因为我妈妈本身就是做这个行业的，跟我一直跟妈妈看到她帮到人，在他们无助的时候安排这个最后的一个旅程的时候，我觉得这个意义不是更重大。
6: 好的，非常感谢。那其实很多人是对这一个充满神秘性跟陌生感的行业不了解的，也很少有人会主动去了解起这个职业背后的意义。那我想请二位说一下对这个行业最大的感受是什么。
7: 其实在这个行业你可以看到人生百态，就是我们有看过一个很和谐的家庭，可能家庭关系比较复杂的也会有。那我觉得对于我们来说的话呢，工作起来来说，它反而是对我们来讲是一个 challenge， 因为我们永远都不会知道我们接下来的一个家庭关系可能会比较复杂一些，或者是他可能对于整个funeral 很有想法。对我们来说，我觉得对最重要的是我们希望能够在不同的要求下，不同的 family 跟我们提出要求，我们都可以给他带来最大的安慰，因为这个是他们能够为亲人做的最后一件事情。那我们希望他能够在最后的这一件事情上面也能够给自己带来一个安慰。
6: 我真的觉得这是一个很伟大的行业。
8: 对，我跟 Lily 的想法都是一致的。我觉得在这个行业我们遇到很多不同的家庭，他们不同的背景，我们通常都是服务华人，就可能有些是刚刚移民过来啊，或者是他们是他们家人可能在这边很久，还有我们这一辈的孙子那边都是讲，一边是讲英文一边是讲普通话的，我们在那边是帮他们做一个桥梁，因为我们可以说粤语普通话跟英文嘛，就可以帮他们讲到就是他们想要的那种传统的，也跟他解释给那个下一代的，这样子帮他们沟通一下。然后我觉得就是在这一个行业里面呢，虽然好像是一个普通的工作，但是也是一种就是一种责任嘛。我们会遇到有些家庭可能突然的离开，或者他们是老人家就是常年病的，或者是白发人送黑发人，我觉得这个我们不同的家庭都会遇到。然后我觉得每一个家庭来到我们这边，我们都能够帮他们用他们想要怎么样的方法送他们的挚爱最后一程。
6: 那您刚刚也说了，从事这个行业相比其他的行业来 说，它更需要从业者有更多的耐心、共情心、责任心之类的。那我想您二位入行的初心肯定也很让人动容，能不能和我们分享一下？
7: 其实我的初心刚开始进入这个行业的时候呢，其实我是在一间澳洲最大的这个殡葬行业的上市公司去担任他的这个 regional manager 的这个位置。其实我是因为家庭的原因，我家庭其实我之前的职位我刚刚也说了，就是我从事的是 healthcare management 大概快20年。那到了一个这个位置的时候呢，会经常飞来飞去，那家里也有小孩子，就是时间的话呢会变得比较难控制。那刚好有一个这样子的机会，好像是猎头公司找到我去帮他们去管理一些旗下的几间殡葬的公司。那我当初的想法是说，不如试试看，我对这个行业我也不抗拒，那我也没有什么忌讳。结果怎么知道进去做了以后，发现跟我自己想象中的殡葬行业很不一样。然后在澳洲的这个尤其是华人的这一方面，我发觉其实它还是很缺乏的。
6: 是的，
7: 还有就是我觉得我们的强项是在于我们的 language。 那像刚刚 Vanessa 也有说了，我们会说国语，我们会说粤语，我们也会说英文。我反而觉得在尤其是在他们这个时候是最需要一个人去了解他们的 culture，他们的语言以及他们的背景还有他们的宗教信仰等等方面的，能够去帮助到他们，这个对我们来讲是很重要。那我还记得我刚刚出行的第一天，他们带我到整个 funeral homes 去做一个 tour。 然后呢我就开了他的这个门，这个门他们叫做 coffin showroom。 那所以对，一打开里头呢，其实就是好几十副棺木放在那个房间里头。其实我第一次走进去的那个感觉是震撼的，是我会觉得它是 it's real。 我那时候有跟自己讲过说，我永远不要忘记我现在的感受，因为这个就是我们所接触的家人，你第一次带他们上去，替他们自己最至亲的亲人去挑选一个棺木，他们所感受的，对他们来讲，他们不是像我们每一天都去看到棺木，对他们来讲，有很多人一辈子都看不到一次棺木，可能这一次是他们的第一次。所以对他们来讲，他们可能在很多时候都还没有想到他们的至亲已经离他们而去，直到了看到这副棺木。所以对我来讲，我有跟自己讲，我千万不要忘记了那个时候的感受。
8: 我入行呢是因为我妈妈我跟她有稍微的不一样，因为对我来讲，我从小就看着棺木长大，我觉得是一种家事对我来讲。但是她讲到这个事，是我从来没有觉得原来是这样子。因为我觉得这个是一个人生的一个旅程。进这一个行业的时候呢，是因为我妈妈是先进这个行业，因为那个时候是我们家庭的有一个很好的朋友就带我妈妈入行。那个时候没有华人在这个行业上面，我婆婆离开的时候，她第一语言不通，第二就是他们不懂我们的中国人的传统啊。然后我妈妈那个时候太伤心了，也不知道怎么做法，就土葬了就算了这样子。然后我妈妈跟我讲的时候，她有遗憾，为什么没有更了解更多。然后我跟着妈妈一起做这个事情的时候，我就看见她怎么去帮助人家用她的语言她的经验来陪伴她每个家人，我觉得很有意义，每个人都很感谢她这样子。我觉得原来这样子帮助人家是有那么好的回报的感觉，就是他们那一句谢谢，然后让他们的至亲走的时候很体面，我觉得这个是一个很 satisfaction。
6: 好，那我们刚刚也说了，就是这个殡葬行业可能大部分人觉得一是没有那么了解，二是可能甚至有点避讳这个行业，像您刚刚说的。那您是否能和我们解释一下悉尼本地的这个殡葬行业跟大众人之中的殡葬行业有什么区别吗？
7: 其实在澳洲的话呢，因为澳洲本身就是一个属于一个 multicultural 的地方，所以你会看到在除了华人以外还有意大利人，有黎巴嫩人，有印度人，所以每一个人的 culture 它都是不一样的。在悉尼的这个地方很特别的就是它的包容性很大，
9: 对，
7: 所以就是你会看到在同一个墓园里头，他可能这个礼堂正在做佛教的仪式，隔壁的礼堂可能在做基督教的仪式，就是你会在这里看到更多不同的 culture， 而且大家都会去愿意去接受的。例如说纸钱，他们有很多外国人没有看过，他们会觉得哎，为什么我们要这样做，很新奇，但是他们会愿意去了解为什么我们要做这件事情。所以我觉得这个是跟海外来说，尤其亚洲地区，因为他们接触不到这么多的 different cultures。
8: 对，我觉得可以加上去的就是可能他们之前在国内看过电视剧啊或者是电影，他们会觉得哦原来有点就是很沉重这种感觉啊，然后化妆都很丑的，
9: 很容易被误导。
8: 对对对，我说不会，我经常会有一个问题，不要画得太浓重。我说我们这边是自然为主，就是好像睡着一样，这样子让你们家人才觉得安心。但是他们说一点妆也不化，因为他是怕这个。我说他走了以后没有血嘛，那个血气来嘛，所以我们稍微给他一点点颜色，就让他好像睡着的一点，哎，这样
7: 子看他气色比较好。
8: 对对对。然后呢，就是另外一个问题，他们会问我，就是那个骨灰我可以今天拿吗？我今天去火化，我今天可以拿吗？我说不可以。我说你在国内的可以在那边等，等到他烧完以后呢，处理好了然后还给你。但在悉尼呢，澳洲呢，我们是要等24小时最快才可以拿到那个骨灰，因为我们每一个流程都是有工作人员去核对呀，去做所有的文件，因为我们这边文件是比较重要的，因为每一个步骤都是需要登记呀，所以我们这边需要3-4个小时基本上火化，然后等它冷了，那个骨头冷了，然后把杂物给清掉了，然后才把它变成骨灰还给家人这样子。
9: 那刚才在听完二位入行这个初心呢，我个人心里是非常之动容的，不知道各位听众朋友们心里怎么想的。那前面二位呢也和我们介绍了海外殡葬跟大众认知中的殡葬行业有什么区别，非常考验从业者的专业度和经验。那么我相信大家最关心的问题可能是咱们在悉尼本地覆盖的这个业务有哪些，可不可以和我们详细的介绍一下？
7: 其实有很多人都不知道这件事情。那其实在澳洲 ACCC 是有规定，做殡葬行业的，就是做殡仪的，不能够售卖墓地，售卖墓地的不能够做殡仪，他不让你有这样一条，就是可能跟这个是跟很多亚洲地区的国家都有点不一样。那他这样子的一个用意是因为他怕你垄断市场，所以呢他会把这两块区分得很开。那我觉得这一个可能跟大家的认知会有来的就是真的很不一样的地方。对，那所以我们这一部分我们会去负责什么呢？我们会是从接人一直到安排仪式，跟家人见面，然后到了当天的主持，以及不论是火化或者是土葬这方面的统筹跟安排，都会是由我们殡葬这一方面去负责的。
9: 这属于战时服务是吧？
7: 对，就一条龙的服务，基本上就是从他们到跟我们联系开始，我们要怎么样去就是接他们的亲人回到我们的太平间，我们在太平间的帮他整理的仪容，以及他们选择这个棺木和花卉，这些通通都是会我们会去提供我们专业的资讯。那很多人会说，那如果我今天去选择墓地，而我不了解悉尼的情况怎么办？那当然这个的话我们是可以提供我们的专业意见的，就是我们会去帮你去分析说，哦，你们通常我们都会问，哦，你住哪一区啊，我们会不会想要挑一个是比较靠近家里头的，你靠海的地方啊，各方面的这一些，那我们就可以以我们专业的这些意见以及知识去跟他们去提供这一些服务，但是我们并不能够做最后的这个售卖。
8: 其实我们从一个亲人离开 的时候，或者是他们还没离开之前想要了解的，我们都会帮他们去了解更多。
9: 嗯，
8: 就是我们最近有一个，我真的我会记得，就是他这个人还没离开的时候，他自己打电话来帮自己来安排，几个星期后他的整个仪式都是他自己想要的，我们都帮他做了。那我觉得就是从那一刻开始，直到我们他火化土葬的，我们全部之前的都会帮他可以做好的。然后如果做完土葬或者是火化呢，那个之后的我们可能提供的就是我们可能会指导他们需要去找哪个另外一个专业来帮他们，如果是心理辅导啊或者安排律师啊那种东西呢，我们都可以就是提供专业人士给他们这样子。
9: 好，那我们这个海外其实华人群体也算是很庞大的，但是在海外呢可能遭遇了一些突发情况，很多人可能会手足无措。那针对这样子华人家庭的需求，咱们的团队有没有针对性的这样子定制化的方案呢？
7: 很多他可能是意外去世的，又或者是他们可能有一些可能就是心理上他真的过不去，那他后来就是可能自杀的也有。那其实我们有遇过很多这样子的情形，那我们会去帮忙的是因为很多时候他们的亲人都还在国内，他可能要过来这边去处理他们亲人的身后事。那我们之前也有做过一个这样子的案例，那他基本上他是从来没有，他们家的亲人就是爸爸妈妈孩子过世了，爸爸妈妈从来没有来过澳洲，他们也没有想到他们第一次来澳洲是因为他们要处理他孩子的身后事。那碰到一个这样子的情形的话，那么我们都会尽量就是减少他的负担。例如说我们会去在他居住的这个饭店去跟他碰面，我们会去帮他们安排就是可能在接送方面的这一些我们都尽量帮他们安排，因为我们也知道他人生地不熟的这个地方，那变得说整个流程中间有很多流程他们也不懂，他们甚至于在这个语言上面即没有办法讲英文的时候的地方，那我们在这个时候的话呢，我们就会尽量的去帮他们，不论是找这个翻译也好，或者是在悉尼当地其实有一些义工从国外过来的这一些亲人，然后有不同的单位他们也可以去帮忙，就是说提供这样子的一个服务，我觉得挺好的。
8: 做过就是可能是有的谋杀案，其实我们就会帮他们就是跟政府那边去沟通，因为这个比较复杂，然后呢英文也不是他们能够理解，然后呢就是有些其他突发的状况，就是我们老一辈的过来这边，然后他们说什么都没有准备啊，然后我们就会帮他们先了解他们现在想要做的方案是做一个小一点的，或者直接火化的，或者是做一个传统的，然后录下来给亲友在国内去看这样子。
9: 所以这个就是完全按照这个客户的心愿去来的。
8: 是的、
9: okay.
8: 我们是按照他们的心愿是想要怎么去告别，然后再帮他们安排整个流程。
9: 那么刚才两位嘉宾和我们介绍了殡葬行业的整体的一个流程，同时我相信呢以最直观的方式让大家了解这个行业的专业度跟温暖，就是通过真实的案例，所以我想请二位分享一下。
7: 其实在当初一开始的时候有问到就是说我们自己的背景，我来说吧，我是在台湾出生这边长大，所以变得说我对两个地方的这个 culture 都还蛮了解的。那我记得我们曾经有做过一个仪式，他们自己本身孩子都是第二代，甚至有一些是第三代的华人，所以基本上他们已经不会讲中文了，但是他们又很想要去 honor他们爸爸妈妈那一辈的 Chinese culture。 那他们反而会问我说， 我很想要这样做，但是我不会做。我们一般来讲，那你们家里有没有一个上香的习惯啊？结果后来才发现，哦，原来他们还是持续有去这个佛堂的。所以我们后来呢，做了一个我觉得还挺特别的，我们请了师父过来诵经，但是在同一时间呢，因为知道他们家人妈妈非常喜欢听 orchestra，所以他就请了这个大提琴、小提琴手，然后我们就有一个乐团在这边。就是我们先诵完经之后呢，以他们一个比较西式的方式，平常听的歌啊，各方面的这一些，由这个乐团去拉出来，然后所以就变得是有一个中西合并的感觉。他们就会觉得说，哦，太好了，我们能够做回我们自己想要做的一个西式的方式。那我觉得对他们来讲是一个他们一辈子都忘不掉的一个事情。
9: 那听到这儿呢，不得不聊回一个我们必须要问的话题，就是很多听众朋友们也好，或者是华人家庭也好，会担心说这个行业的这个价格透不透明，会不会有一些隐形消费。那对于这个问题呢，二位能不能说一下咱们公司的这个收费标准是什么，是否能做到收费透明这样子。
7: 其实在澳洲政府有规定，funeral director 他一定要价格透明化，所以他其实每一项的我们叫做 line item 都是明码实价的。基本上的所有就是报价上面有什么额外的服务，通通都会写在上面。因为这个如果就是当你们就是家人有这样子的一个需求，然后你要去找一个 funeral director 的话，我觉得这是一个很重要的一点，价格一定要透明。他不能够说，哦，大概就8000，大概就9000。
8: 我觉得每一个公司就是都会有他们自己的收费的标准，就是可能灌木比较高，他们比较低，这样子。其实 overall 你就看，你觉得，我觉得最重要就是你跟那个人谈的时候，你觉得信任他吗？那个费用我们当然全部都是在网上可以搜得出来，你觉得贵还是不贵，就是你跟那个人谈话的时候，你觉得他有经验或者是没有经验，自己去定断的一个事情。
7: 所以信任度是很重要的，你必须要信任我能够带给你的家人最后的这个单位。如果这个信任度不在的话呢，它都会有一个隔阂。
9: 那么除了这个可能一些客户对这个收费上有担忧，可能还会有一些华人家庭会出现货比三家的这个情况。那对于这个情况来说，您是否能和我们说一下咱的这个公司相比于其他机构来说，核心的竞争力是在哪里？
7: 我觉得我们刚刚也说，我们绝对不是market 上面最便宜的，但是我们也不是最贵的，但是我觉得我们对于我们自己所 provide 的这个 service 是很有信心的。那我觉得在于这个 service level 去定的这个价钱的话呢，我觉得是合理化。那当然会不会有货比三家，一定会。那我们都会跟我们也跟客户去解释，就是说我们的服务费是收得起这个价格，我们就会提供给你相等的这一个服务。
8: 我觉得是心安理得。
9: 好，那么听完二位的分享呢，我真的是觉得打破了我，甚至打破了各位甚至我对这个行业的刻板印象。这份职业呢，看似沉静，却承载着生命的尊严和家属的慰藉，用专业守护离别，温柔治愈悲伤。今天的访谈节目到此。

0: 98.5 2000 FM.
1: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에 참여할 시간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인구주택 총조사 당일 밤에 어디에 계실지 알고 계시다면 안내문을 받는 즉시 귀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본 조사는 온라인이나 종이 양식을 이용하거나 조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답변이 중요합니다.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census.abs.gov.au/korean에서 확인하세요. 캔버라 호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 2000 station sponsor.

0: 98.5 2000 FM.
1: 비즈니스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비스 뉴 사우스 웨일즈 비즈니스 뷰로가 당신의 사업 성장과 기술 구축에 도움이 될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service.nsw.gov.au를 방문하여 비즈니스를 검색해 보세요. 웹사이트 번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ervice.nsw Business Bureau.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십.
2: 2000 station sponsor.